걸 미라 미리 아치디 알아라테 맹컴에 비야 니 아프방 수노 여와 에비에 예 와야 호보 오가카 오가 시리와 제리 알아 지디 알아 지디 알아 니

시간 지구를 몸파리에 우라 퓨 아 에이 에이놓고 아 아마 우라 퓨 시간 지구를 주라 퓨 위아산 퓨 냐메호 시간 지구를 주라 퓨 위아산 미니야 가에 퓨리 베비야 우 퓨 위아산 아사리에 아 미카다 시간 예 내 몸 Winyabia, Southern Assumia, Coco. You will sell us a group for the other Hino. Let them win in a lot of group, Rabia Hino. Now, when you are winning out, Maria, say, you will have a company as to most that. My menu, we are not far from any of you, come on, your family.

0: 마땅치 않다. 그 얘는 뭐. 어벤지맨 수작업이야.
1: 야야야야야.
0: 단티노 스마트폰 팔로. 맘이 우리 수입이야, 참이야. 주문이 카코메님.

뼈들으로 아! 아니! 제발! 제발! 헤이! 미스 총파이! 룸말라 이 나라는 지랄라라 이 베레벤 이 베레벤 이 베레벤 베레벤 베레벤 베레벤 베레벤 빰빰 아하하하